어디로 가지 가니 말리테 너구 어디로 가지 가니. And from my country, I sing it like this. 우디니 여호와 나 우디니 에우테우누 어별한 지사워 나나브라브라 나나브라브라 다시브라카사 나나웜브랭예 웜브랭예 베디히니 워야무 But not to fire, boy. No, no, Kasawai. Kasawai.